그런데 이방우라 일야 왜 수일이 가져간 거지 왜 가봤어? 마사단이 그 무디 차야 어디 구원 여보만 반디 왜 봤어? 그만큼 안 말할 야 왜 가봤어?